0: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.
1: So the daughter is beautiful but uneducated.
0: 중매쟁이 서사니까 집 좋은 집안 좋은 데를 보냈어.
1: Over time, back then, even jewelry, blankets, and fur coat were brought as gifts for the mother-in-law at marriage.
0: 그때 교육이 안 되잖아. 나는 그 살다 보면.
1: But even all of that was sent back when she was divorced.
0: 그때는 시어머니 다이아니 뭐 오조니 인근이 다이아까지 그대로 살림까지 차려주는데도 다 실려버려.
1: To do family.